싱커고 코마이 아과 못가고 마세 순안이니냐 뭐가 고빠고 지우리라 저 칭 고빠디후 라다 능공쿠이 야 고빠 아 뭐마오 뭐하네 나는 자카지우리 어 가이가 싱리야네 에뭐 와보가리 저 칭 아니 뭐 아노 와 뭐라 와 저거 후라 뭐가 오빠 와후 아니 승과보가리 저 칭리 못가 아니 지우가고 오빠 안너야 지고 사고빠 나이 민강 지구도 아니 후후후 지마 등아이 칼칼요 미나자이 공 에이 좋아야 아리 니 장가 지우고 오빠 아리 그냥 홍변님도 허와 에이 뭐 캐는 거 오빠 어 캐는 거 오빠 뚜뚜움 짠 미니 뵙기래 이공 에 아구 니마 캐모 오빠 용고 당시 이렇게 먹어봐 와 지우리 거 오빠 심 니고 캐모 와 당시 이거 캐 띠와 아구 짠 미니 뵙가리 지우 지칭아 허 아리 뭐 가와 아리 공에 미공 신태 거 오빠 지우와 띠움 형이야 아, 칭, 지칭, 아, 대고, 빠, 암, 씨, 아, 고, 차고, 빠. 헤, 야 차고, 빠. 아, 차고, 빠. 아, 캠, 고, 빠. 아, 와, 가리, 지우, 고, 빠. 띠, 뭐, 띠, 와. 이, 공, 안, 두, 안, 파, 두, 기, 두, 개, 암, 쟤, 두, 아, 뭐. 어, 띠, 안, 두, 아, 두, 기, 라, 허. 헤헤헤헤, 와, 짜, 시대, 시대. 아, 팔십, 팔십, 팔십, 팔십.